0: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가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가을을 반기기라도 하듯 한들한들 거리고 있는데요. 빨간 꽃 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노란 꽃 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고 분홍 꽃 하나에 동경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꽃들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름날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네, 하여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여름날의 달달하고도 씁쓸한 추억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가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여름이 모처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심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게 보내면서 나만의 여름을 즐겼었습니다. 영정시 로토구진 동불사에 거주하는 김련옥 씨는 불타는 여름을 잘 이겨낸 여구촌의 노인님들이 대견스럽다면서 노인님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초록빛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노인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 마디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에 철퍼덕 주저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기도 합니다. 안덕현에 거주하는 방순금 어머님은 연초에 남편 병시종을 드느라 바삐 보냈었는데 여름에는 또 자신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보니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순금 어머님의 집 형편을 아신 동네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나마 삶의 용기를 얻고 또다시 일어서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서서히 연기력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엄마, 엄마! 엄마, 이 얼굴에 바람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앉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그래?
2: 이럽다, 내
3: 엄마! 엄마!
2: 반갑다.
3: 반갑다. 너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방 20방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 그다 해 어떻게? 니도 엄마끔 뭐 얼른 가자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 무슨 말버릇이야? 어, 빨리 날래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임이 그래더라.
3: 엄마라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또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박아버리겠다.
3: 네 입이나 콕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 막에 자꾸 이렇게 팬 재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 살.

0: 하고 마트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0: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1: 야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야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놔 나
2: 엄마 야 너네는 언제 설에 나이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 나가지고 와서 난리야
3: 야야
0: 야야 널 비치지 마라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지 위인인 게 형님들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 내부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는 그 고속철도 두러리가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두러리가라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0: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열려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0: 세월이사 시누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0: 동무
3: 하오.
0: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4: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0: 동무
4: 어어 복돌아 너는 저 누나 집 가라
2: 응?
4: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0: 그렇겠고.
3: 야, 와는 고의 주위를 생각써, 야.
2: 야, 진짜 아이가 있다, 이씨.
4: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가 있다,
4: 가라, 안 되겠네.
0: 가.
2: 이씨, 아이가 있다, 니.
4: 아, 가라, 가.
0: 가.
2: 안 달리 가라도 자꾸 그래, 야?
0: 아, 야,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0: 아, 이거 다리.
2: 오. 닭구리 봐줘, 닭구리.
0: 아니, 저, 이, 엄마.
4: 많이
2: 여보
0: 너무 야 이 차이 맞아 섰는가
2: 여보
1: 아 이게 무슨 소리야
2: 엄마
1: 어째 이랬니
2: 아 저 부엉이다 저 다구리
3: 오빠 오빠 됐어 됐어 엄마 엄마 엄마 너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1: 어째 이랬니 어째
3: 엄마네 집에 저 이 복돌이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졌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4: 뭐. 다 새가 주택이 있어
0: 시누이
2: 이상아 어떡하지
0: 시누이
3: 야
0: 쟤 그렇게 가,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라 이 집의 큰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쨌지 무슨
1: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3: 엄마 그래
0: 아 그리고 이때가
3: 너네 그 됐어
1: 됐어
3: 우리나라에서.
1: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3: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339 엄마 그냥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네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4: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들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3: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4: 25 곱하기 3?
3: 저 학교로 8년씩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4: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4: 야 녹이야 25 곱하기 3 하면 65가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뭐더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면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얘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4: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3: 서바 가기 되겠다
2: 서바? 서바 아이 간다
4: 어째 가네
2: 서바 가면 혜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엄마가 죽겠다
5: 복돌이 엄마
2: 어야 쌍대사
5: 복돌이 엄마요 복돌이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5: 반갑다 저 복돌이 엄마 이 관절약 수업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더구만. 한번 써봅사.
1: 가슴
3: 썩다리! 아, 잠깐만. 썩주이니. 야, 지금 공짜기 바쁘겠는데 이 우려.

0: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는 사람이 괜찮아요.
1: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0: 글쎄
2: 야, 속도라.
1: 아, 저. 야, 형님.
3: 속조임이.
1: 야, 야.
3: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턱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다, 능력이.
0: 대단하오, 대단해.
1: 형님이.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3: 아, 그게 속전자동지.
1: 예, 예,
0: 속주임, 아줌마,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 아이고, 예. 말...
0: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4: 아니요.
0: 속주임, 이제 용기라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3: 자, 어제 들러라.
1: 아, 야, 야, 야. 아,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만.
0: 무슨 거?
1: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3: 임마,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0: 어, 그걸 말이야?
1: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3: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0: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3: 복도리네 집과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0: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말이야.
3: 아, 힘내네, 누나.
0: 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도리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1: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3: 야,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0: 빨리가 말해라.
3: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1: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0: 야, 말해봐라. 아, 말해봐라.
1: 빨리가. 아, 야, 야.
5: 아, 차.
3: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
1: 차. 엄마.
4: 야.
1: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4: 아니, 어째 가자고?
1: 예.
3: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1: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0: 아, 빨리 가, 빨리 가.
1: 벗따라, 가겠다.
3: 이것도 아이 마음이 된다.
5: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3: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하고 봤을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0: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3: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임마.
5: 야, 세상을 가자.
3: 또 왜 아무리 받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4: 세월.
6: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의 제 말해보.
0: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움했니? 토론했지?
3: 싸움했지?
5: 야, 그게 싸움한 게 다 토론이다, 토론. 혼자 싸움과 토론 분간 못해.
6: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3: 그게서 한번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6: 어째 그럴까? 아저씨요. 어머니는 글쎄 우리 모셔도 되는데
3: 어.
6: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동네 어디까지 말했던가?
3: 세월같이 딱
6: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자면까.
0: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6: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석금에
0: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6: 한 천억까지 뛰어 나온다.
0: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6: 그렇지 뭐.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4: 혜진이!
6: 우리 참에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0: 그게 좋겠어! 내 엄마를 모셔올게!
6: 야, 알았어!
0: 엄마!
3: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6: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3: 아, 여보 뭐 각서!
6: 동무!
3: 알았어.
0: 엄마! 엄마! 엄마. 야, 야, 저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어. 어째네? 야, 안 써, 글쎄.
3: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안 써.
6: 어머니, 앉으셔.
3: 안 써, 안 써.
4: 야, 야, 야.
3: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6: 야.
3: 예,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0: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마음대로 하.
6: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3: 아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6: 동무.
4: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3: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6: 그러세코.
3: 야, 엄마, 아이 집 그만이. 나 빨리 찍어라.
4: 어, 야, 야.
1: 빨리 엄마.
3: 야, 야.
1: 형님,
3: 어제 봐.
1: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3: 어? 어제?
1: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3: 지금 서쪽으로 많이 가고 동쪽으로.
1: 야, 형님.
3: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4: 지나간다.
1: 예. 뭐.

0: 나는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까요?
1: 나가겠습니다.
2: 아니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1: 아 세월이 저는 무슨 거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2: 응 황길과.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0: 아이씨 행배입니다.
1: 아이고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 좀 자고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아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2: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1: 아이고 찌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2: 오지 마라.
3: 너무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행복, 사랑,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 줄기의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결시 서영진에 살고 있는 리어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여행이랑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래 추억의 강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내 마음에 락관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열렬함과 치열함보다도 한낮의 햇볕과 한 줄기의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족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박정림 씨는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 올해 여름에는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손잡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가슴 속에는 여름날의 뜨겁고도 낭만적인 추억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골목에는 파란 하늘이 높이 솟아있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이맘때면 뜨거운 열기도 상쾌하고 저녁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정답습니다. 네, 그럼 폭염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영위하며 가을을 기다려왔듯이 모든 분들이 가을을 잘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김택만 작가님의 글 꽃송이 같은 어머니 손목 잡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려 길이 아주 미끄러웠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고 거칠었다. 자가용을 몰고 역에 나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마중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십 메터는 더 걸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날에 왜 오시는가고 어머니를 나무람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잔소리를 했다. 그러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얘기하셨다.

2년 전 겨울날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크게 상해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마실을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헌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씀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시니 나는 저기 당황했다. 길은 경사까지 지어서 더 미끄럽고 걷기가 불편했다. 앞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가끔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엎어지거나 넘어져 상하면 큰일이다. 혹시라도 미끄러져 상할까봐 한 발짝 한 발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고 꼬칠하고 나른했다. 옛날에는 봄날의 햇살 마냥 따스하고 부드럽던 손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얼마 만에 잡아보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늘 내 손목을 잡고 걸었다. 지금은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어머니는 손으로 나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셨다. 내가 좀 철이 들었을 때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걸을 때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고 어머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간혹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뛰어들듯이 나는 어머니 손부터 잡았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부드러웠던지 거칠었던지 차가웠던지 따뜻했던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은 없다. 그 손이 부드럽던지 두툼하던지 모른다. 저 세상에 가신 지 벌써 25년이나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줬다. 그러면 배가 깜쪽같이 편해졌다.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으로 내 머리를 살살 긁어줬다. 그러면 아프던 머리도 거짓말처럼 나았다. 더러운 옷가지들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깨끗하게 변했고 음식도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그렇게 맛있어졌다. 어머니의 손맛은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더울 세라 추울 세라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보내줬다. 철없던 개구쟁이 시절에 진종일 강변이나 산에 가서 놀다 나니 옷은 진흙이 묻고 어지러워졌다. 이런 옷들을 어머니는 말없이 씻어주었고 기껏해야 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사 하고 내 엉덩이를 살짝 때려주었다. 옷이 해지면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바늘로 한뜸 한뜸 기워주었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내가 너무 장난질만 하다 보니 몽땅 락제를 맞았다. 엉엉 우는 내 얼굴에 눈물도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닦아줬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으로 닦는 것을 봤다.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웠다.

말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 어머니는 덩구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손을 잡을 줄 몰랐다. 어머니도 구태여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어색하다 못해 나쁜 놈처럼 여겨졌다. 시골에서는 봄이면 고사리도 꺾고 민들레도 캤다. 어머니는 전화로 싱싱한 민들레를 많이 캐놓았으니 어서 가져가라고 했다. 거칠거칠한 손으로 한 뿌리 두 뿌리 캔 민들레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였고 그야말로 밥도둑이었다. 가을이면 감자며 옥수수며 고추며를 보내줬다. 지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지만 모두 다 이 거친 손으로 지은 농산물들이었다. 내가 여러 잡지에 어머니의 청춘, 강물에 뜬 달, 아버지 산만큼 살고 싶다 등 글을 발표하자 어머니는 잡지를 손에 꼭 받아 쥐고 동네 방네 다니며 자랑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고 황홀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지천명의 나이가 지났지만 공원의 꽃길이나 부르하통하 유보도를 걸을 때 그리고 영화관에 갈 때면 서로 두 손을 꼭 잡는다. 남보란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걷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한다. 유치원에 갈 때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의 유보도를 거닐 때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노래까지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지금 80고령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내 이 고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지까지 아내와 자식의 손만 많이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손을 많이 잡아야겠다.

다시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니 문득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 손톱이 얼른거린다. 난생 처음 보는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다. 어머니이기 전에 당신이 뇨자라는 것을 나는 왜 여태껏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무심한 자신이 미웠다. 어머니도 뇨자이고 한

송이 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도둑질한 놈이 바로 나다. 좋은 세월은 갔지만 한껏 멋을 부려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고 존경이 갔다. 어머니, 우리 손잡고 어머니 손 내 손을 사진 찍어요. 뭐? 손도 사진을 찍나? 이 못생긴 손을 찍어서 뭐해? 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었고 가슴에 품고 싶었다.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어머니가 저 세상에 가면 더는 만질 수도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없는 어머니의 손을 이제부터라도 자주 만져보고 느껼보리라 다짐하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부터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내 손도 어머니의 손처럼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만화 방초 우거진 들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걷는 꿈을 꿨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오늘의 문학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네, 희망 디자이너 요창옥이라는 책 중에는 역경과 관련해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 역경을 이긴다는 의미는 현재를 인정하고 역경에 당당히 맞서고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역경이 닥쳐왔다는 것은 삶이 내게 전할 것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역경에 굴복해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굴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네, 그러니 어떻게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역경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바로 자신감과 희망입니다. 네, 오늘도 마주한 일에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료단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우별과 붙박이별.

그대 꿈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턴지 이 질문을 하는 것조차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요. 희망과 리상을 뜻하던 어여쁜 그 한 글자. 청춘들의 마음을 한없이 설레게 만들었던 그 단어가 어쩌다 그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됐을까요?

오비가 거치면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 사이로 가끔 여우별 하나가 반짝였다가 이내 사라지곤 하네요. 그 찰나의 빛에 마음은 잠시 설렜다가 이내 묵직한 현실로 가라앉곤 하죠.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그 빛을 다시 좇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청춘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며 얼마나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시절이냐고,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타이르죠.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그 청춘들에게 꿈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준 적이 있었던가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된 직장을 찾은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바로 이런 꿈을 강요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자신이 진정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어쩌면 어른들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보니 말이에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자욱한 안개길을 외로이 비추던 그 별빛을 잊은 채 말이에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별조차 잿빛 구름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억지로 꾸는 꿈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꿈을 이뤄야만 진정한 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그대여, 여우별은 사라지는 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죠. 여우별은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에요. 그 불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여전히 그것이 있어요. 그대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붙박이 별도 한때는 여우 별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작고 약했던 불빛이 언젠가도 밝게 빛나며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것처럼 그대 꿈도 언젠가 빛날 거예요. 너무 애써 꿈을 꾸려고 하지 말아요. 꿈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모두 소중한 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은 여우별처럼 살며시 다가와 속삭일 때 그 빛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대는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젠 그대 꿈이 이루어질 일만 남았어요. 잠시 구름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은 흩어지고 그대만의 별이 반짝일 테니깐요.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네, 차분히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면

따뜻한 봄바람이 겨운에 얼어있던 내 살갗을 어루쓸면서 애교를 부린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그 어떤 석연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 아쉬움은 무엇일까? 나이라는 그릇만 커지고 내용물은 그에 정비례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짧아지는 생명선에 대한 미련이랄까? 빠르게 바뀌는 사계절은 한 발짝 늦춰진 안내문처럼 반갑지가 않다. 모르는 척 눈을 감아도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들린다.

봄이다. 거리에도 공원에도 만발한 꽃나무들이 향기를 풍긴다. 더 순수한 꽃향기를 찾아 산으로 떠나는 자동차들이 물결이 흐른다. 웃음소리, 찰칵찰칵 샤타를 누르는 소리, 행복한 웃음을 담은 얼굴들이 꽃송이와 함께 사진석에 담겨진다. 나는 눈을 감는다.

이랴 올라서 내리서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네. 뒷집 아저씨의 울음찬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던 시절이었다. 나는 엄마가 싸주는 기름이 자리를 흐르는 무오가리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불이 났게 가방에 밀어넣고 등굣길에 나섰다.

목에 가마둘은 땀에 서러 누렇게 된 면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문지르며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그래야 나처럼 소공둥이를 안 두드린다. 라며 등굣길을 재촉해 주던 아저씨. 아저씨의 땀방울로 촉촉이 젖은 검은 헐개서 풍겨오던 구수한 흙냄새가 그립다. 그것은 고향의 냄새였다. 변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던 금면성.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출세시켜야 한다던 뿌리의 근성이 있었다. 대학에 붙었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자기 집 일처럼 기뻐하며 보리밭의 헛개비 같은 가느다란 두 발을 허우적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봄이면 제일 먼저 핀 연분홍 진달래꽃을 꺾어서 내 머리에 꽂아주던 옆집 오빠도 그립다.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건지. 여름이면 알큰한 팥쌈이 생각난다. 갓 발목을 넘긴 고추밭에는 풀을 뽑던 낯다른 할머니의 엉덩이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무릎을 넘는 콩밭에서는 엄마의 넓은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는 호미자루와 함께 푸른 콩 잎사귀와 함께 흔들거리며 춤을 췄다. 늦은 해가 저물어서야 엄마는 호미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나에게 넓은 팥잎에 따뜻한 밥을 넣고 된장을 듬뿍 얹어 싸주던 알싸한 팥쌈. 그런 팥쌈이 그립다. 그것도 고향의 냄새였다.

가을이면 손가락이 보이던 구멍난 장갑이 떠오른다. 엄마는 장갑이 구멍나도록 손으로 부지런히 옥수수잎을 벗겼다. 옷을 벗겨온 옥수수들은 노란 알몸을 드러낸 채 아빠의 소수리에 실려서 간신히 옥수수 다락에 자리를 잡았다. 심술궂은 아이는 매끌거리는 옥수수 더미에서 미끄럼을 타며 높은 다락을 오르내리면서 가을과 놀았다. 추억의 옥수수 달에 어스름이 내리면 옆집 오빠와 만나던 아지트였다. 문학 애호가였던 오빠는 나에게 홍루몽, 수호전 등을 이야기해줬다. 100번을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던 홍루몽의 사랑 이야기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수호전 속의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들. 나에게 문학의 꿈을 키워줬던 옆집 오빠는 지금 작가로 됐으려나.

겨울이면 언돌방이 생각난다. 열콩을 듬뿍 넣고 끓인 옥수수 두개, 얼큰한 배추 김치를 얹어서 입가에 뻘건 김치 국물을 발라가며 퍼먹던, 삶은 미숫컹을 실에 기워서는 밖에 얼고 별맛인 듯 사각사각 먹던 그 뜨끈한 온돌방이 너무 그립다. 그때는 외로움을 몰랐었다. 옥수수죽도 서로 퍼날랐고 햇김치를 담그면 모아놓고 누구 엄마가 담근 김치인지 알아맞추기 놀이도 하면서 엉덩이를 달궜다. 그런데 지금은 외롭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는 왜 외롭고 허전한 걸까? 추억을 먹고 사는 나이가 되어서일까? 아니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살갗이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서일까?

나는 눈을 떴다. 그래, 고향으로 가자. 그리움을 찾아 떠나자. 구수한 흙냄새와 알싸한 팥쌈, 향긋한 옥수수와 뜨끈한 온돌방을 내가 만들어보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자. 퇴직 후의 아름다운 생활을 꿈꾸며 나는 눈을 감는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고향집의 마당에서 고추 다래를 엮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시원한 포도농쿨 아래에 앉아 서술을 쓰고 있는 옆집 오빠도 보인다. 마을 앞 소나무 숲에 잠드신 뒷집 아저씨의 반가운 웃음소리도 들린다. 눈 감고 보는 고향의 그림은 너무 따뜻하다.

네, 고생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해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한 만큼 소중한 것도 늘어갑니다. 네, 오늘도 열일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는 상해 도서전에 우리 성이 처음으로 주빈성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상해 도서전 흥룡강 주빈 전시관은 눈과 얼음 고유의 푸른색과 흰색 톤을 용강의 지역 기질과 결부시켜 도서 전시 판매, 역사 및 인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5개 섹션을 구성했습니다. 성내 13개 출판사가 3,400여 종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변강의 세월을 부각한 흥룡강 통사, 4대 혁명 정신을 반영한 주제 도서뿐만 아니라 량효성 지자근 등 작가의 필끝에서 태어난 향토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문학 고전까지 다양한 도서들이 용강 고금의 문화적 맥을 이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흙토지의 풍물들도 천리를 날아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학강의 얼음꽃짜기, 허조족의 어피화, 발의 말갈수 등 109가지 무형문화재 품목과 293가지 눈과 얼음 테마 문화 아이템이 모두 전시됐습니다. 또 86가지 용강 본토 농림특산물도 집중적으로 선보여 북극의 풍토를 황포 강변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8월 12일 청춘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북대황에서 새 천지로라는 주제의 교류 간담회도 흥룡강 전시관 행사구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흥룡강성은 특별히 용강으로 하향했던 상해 지식 청년 대표 5명을 현장에 초청해 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에 뿌리 내렸던 피 끓는 청춘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상해 도서전에서 흥룡강 전시단은 약 40차례에 달하는 특색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6 성룡국제

0: 국제 액션 영화 주간 성룡 영화 A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 영상 캠페인이 할빈에서 공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빛과 그림자의 향연은 젊은 영화인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을 다시 한번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시켰습니다. 성룡영화 A 프로젝트는 2016년 출범 이래 젊은 창작자들에게 학습, 교류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청년들이 영화 산업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화계에서 60년 넘게 활동해온 성룡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을 나눴습니다. 일전 2026년 감옥사 농기계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외 60개 기업이 100여 종의 신형 농기계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제품들은 경작, 파종, 관리, 수확, 보호 등 생산 전반 과정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성 디지털 농업 직원 기능 경진 대회도 동시에 개최돼 농기계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농기계 작업의 규범화 및 전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본군 제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일전 새로 정리한 범죄 증거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옛 731 부대 하이라알지대 위생병 다니자키 히토시의 70분 분량 구술 증언에는 일본군이 패전 직전 중국에 대량의 독가스탄을 매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증언은 일본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가해자 측의 구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은 전시관이 2016년 일본에서 증거를 수집할 당시 확보한 것입니다. 다니자키 히토시는 영상에서 입대 당시 21세였으며 입대 전에는 의사의 일을 돕는 한편 야간 상업학교에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731 부대에서 겪은 일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입대 초기 3개월간 교육받았으며 매일 뚜껑이 있는 유리 배양 접시에 배지를 조제하고 그 위에 균을 도말한 뒤 항온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귤락이 형성될 때까지 배양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생쥐 사육관리를 담당하면서 다니자키는 암수 야생쥐의 새끼수와 폐사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니자키는 일본군이 패전 당시 범죄 증거를 없애고 독가스탄을 매립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철수 당시 하이라울 지대가 부대 시설을 모두 불태웠지만 일본군 독가스 부대는 대량의 독가스탄을 몰래 매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세균이 아니라 독가스였다며 독가스 부대는 실제로 존재했고 프라울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밀산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민속문화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속체험, 상품, 음식 전시, 예술공연을 매개로 밀산 조선족 민속문화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선보였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특색을 느끼고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민속문화 전시 체험 행사 현장에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족 장기 윷놀이 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이 번갈아 참여하며 전통 민속 경기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장엄한 회원례 공연은 조선족의 어른 공경 전통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장구 연주와 조선족 전통 악기 합주가 울려 퍼져 민족 음악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성류 주먹밥 체험 코너는 음식으로 민족 단결의 의미를 담아냈고 조선족 전통 의상 무료 체험 서비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민족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상품 음식 전시장에는 조선족 특색 나물과 전통 수공 예품이 진열됐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인절미와 막걸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식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와 수공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한편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예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함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오프닝 무용 변방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힘찬 장족 무용과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목단강 조선민족예술관의 초청악기 합주 공연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따뜻한 감동을 전했으며 피날레를 장식한 다민족 합동 무용 하나 된 꿈 중국 꿈은 여러 민족 무용수들이 손을 잡고 춤추며 행사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幻的风衣早已是不我待，飞满必争就在冲锋状态。那一朵光荣花什么时候开？那首好样子我们个个出彩。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6번째 시간입니다. 덕성이는 공강자와 함께 다츠부미를 찾아갔다. 부대 정찰과장으로부터 이미 설복을 받은 공강자는 덕성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치미를 뚝 떼고 제법 그럴듯하게 말을 엮어대기 시작했다.
1: 아, 전번 사탕 때 저는 왕관장에서 대대장님의 승낙을 받고 물건을 마차 한 대에 가득 싣어서 여섯 명의 형제들과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도 10여리 길을 걸어 산길에 들어섰을 때 그만 지방 팔로군의 매복에 빠졌지요. 결국에는 저와 두 형제가 팔로군에게 잡히고 다른 사람들은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기형에 익숙하여 밤중에 틈을 타서 도망쳐 외사촌 동생 집으로 가 숨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도처에서 날뛰며 우리 집 식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수색이 어찌 나오마지 저는 돌아오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 고심하다가 오늘에야 동생과 함께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이거 참 불행합니다. 제가 무능하다 보니 그만 두 형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공산군 비석들은 우리에게 대해 악독하게 크지옵지요. 저의 기년에 가까운 늙은 어머니와 네 대 살 나는 아이도 그들에게 죽고 내 편네마저 한 명에 모이겨 제가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공강자는 그들과 끝까지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도 일감이나 찾아서 일본군에 충성하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대제장님과 통역관님께서 그대를 베풀어주길 바랍니다.
0: 다츠부미는 애꾸 눈을 음침하게

0: 밖에 쪼푸리고 공강자의 진술을 건성 듣고 나서 독송이를 흘기더니 쑥 일본도를 뽑아 공강자를 내리찍으려고 쳐들었다.
1: 아가야라! 대단히 나빴어!
0: 공강자의 얼굴색은 졸지에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러나 그는 다쯔부미의 평소에 하던 짓을 생각하고 인차 원래 모습을 회복하며 다급히 소리쳤다.
2: 죽여주십시오. 이 공강자는 죽어도 기쁩니다. 죽음이 두려웠으면 저 제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0: 다쯔부미의 칼은 공강자의 귀전을 휙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칼을 거두며 미친 듯이 웃었다.
1: 대단히 좋아. 영맹이 있었어.
0: 그리고는 또 일본말로 한참 말했다. 양등보 통역관이 말했다.
3: 공대장, 고깝게 생각하지 말게. 대대장님이 성미야, 자네도 알지 않나? 그는 자네의 담을 시험해보려는 거네. 자네 기질에 매우 탐복한다고 말했네. 자네 동생도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네.
2: 저를 칭찬했군요. 이후에도 통역관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제가 대대장님과 통역관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양하지 마시고. 약속하지만, 자요.
0: 다쯔부미와 양통역관은 마차 위에 실려있는 배 한마대와 수많은 술병들 그리고 계집들이 가장 좋아하는 울긋불긋한 비단피를 보고 온나체 주름이 지도록 벙글거렸다. 다쯔부미 놈은 머리를 끄덕이며 공강자의 어깨를 두드리었다.
3: 대단히 좋았어. 능력이 있어다.
0: 공강자와 덕송이는 가슴에 얹혔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놈들의 취사칸 에는 일 잘하는 화부가 한 명 늘어났다. 도수성은 참으로 견고하였다. 높은 성벽 위에는 철조망을 겹겹이 누리었고 성 밖에는 석자 너비에 녹자 깊이나 되는 참호를 파놓았다. 참호의 밑바닥에는 끝이 뾰족한 쐐기들을 세웠고 성벽 가까이에는 지뢰를 묻었다. 성 안에도 모든 길목에 화점을 구축하고 여러 곳의 화력이 교차되어 온 성 안에 미치도록 만들었다. 든든하게 쌓아올린 포대도 수풀처럼 반공 중에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이것이 바로 놈들이 금성 철벽이라고 일컫는 도수성이었다. 히틀러가 거꾸러지자 놈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 해방구의 군민이 개시한 강대한 봄철 공세는 걸음마다 놈들의 모리를 짓눌러 놓았다. 도수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놈들은 작은 거점에 있던 병력을 철거시키고 모평에서 외놈 한개 중대를 끌어다가 원래의 한개 분대 외놈들과 괴력은 한개 대대까지 배치하였다. 다쯔부미놈은 서남쪽에 있는 제일 큰 포대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휘하였다. 요즘 놈들은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였다. 간혹 무리를 내밀었다가도 성 가까이에서 물건을 빼앗고 행패를 부린 후 부랴부랴 도망쳐 들어와서 새로 만든 견고한 성문을 닫아 걸고 보초를 물샐 틈 없이 세워놓았다. 다쯔부미의 도장이 찍혀있는 통행증이 없이는 인민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었다. 황혼이 깃들 무렵이다. 도수성 서대문 오기에는 네 명의 괴뢰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풀이 죽은 놈들은 달갑지 않은 뜻이 서 있었다. 모자를 삐딱이 눌러 쓴 머리들은 서리 맞은 오이처럼 축 늘어졌다. 그들은 두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정신을 번쩍 차리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3: 뭘 하는 사람이야?
4: 아휴, 나으리, 우리는 친척집에 가오다.
0: 나이 많은 여자가 급히 대답하였다. 그 여자는 수연이 어머니였다.
3: 저건 누구야?
0: 괴력은 놈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4: 얘는 내 며느리 오다. 우린 한 집 식구지요.
0: 수연이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3: 친척집에 간다?
0: 괴력은 놈은 눈을 부라리며 그들을 흘겨보더니 또 물었다.
3: 통행증이 있나?
5: 무슨 통행증이요? 우린 서문을 나서서 그런 걸 몰라요.
0: 수연이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1: 통행증 없이는 들어갈 생각 마라.
0: 괴력은 놈은 수연이 어머니가 발에 끼고 있는 빨간 보자기가 덮인 대나무 바구니를 지켜보았다.
4: 나리, 들여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오? 이거 날이 곧 어둡겠는데 애 이모 집에 간다오. 그 집은 당신의 장교나리들과 가까운 사이라던데.
1: 하튼 소리.
0: 기력은 한 놈이 꽥 소리쳤다. 그런데 지길관인 반장놈은 웬일인지 깐깐스레 캐물었다.
1: 어느 집이냐? 누구하고 가깝다고 그래?
4: 얘네 이모 집은 부자오다. 제사공장을 차리고 있는 갈련이지요. 우리 외적 딸도 당신의 통역관을 섬긴다더군요. 당신들은 뭐루?
0: 괴력은 놈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만 보았다. 반장놈이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결심을 내린 듯 한 발 나섰다.
1: 그런 일은 있다. 너희들을 들어보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만은 우리가 수색해야겠다.
4: 아휴, 이런 고마울 때라고야. 자자, 어서 보시오. 내 이 바구니에는 온통 음식밖에 없다오. 이건 삶은 달걀이고 이거는 군떡이고.
0: 수연이 어머니는 인차 보자기를 제끼고 바구니를 놈들 앞에 내놓았다.
4: 당신들도 좀 들구려. 내게 조금만 남겨주면 되오.
0: 기르군 놈들은 아무런 사양도 없이 넙적넙적 주워 먹었다.
1: 이 색신 몸도 뒤져봐야겠다.
0: 반장 놈이 명령하였다. 수연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급히 말했다.
4: 아이고, 나리니, 얘 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오다.
5: 어머니, 애를 잘 안고 있어요. 뒤져보라 하시오 뭐.
0: 수연이 어머니는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는 놈들이 겉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막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들여보내고 말았다.

0: 어머니와 딸은 성문 안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그제야 이마에 진땀을 닦으며 가만히 물었다.
1: 수연아, 너 정을 어디에 뒀냐? 예미는 간이 다 떨어졌다.
2: 어머니에게 있는데요.
1: 어? 내게? 내가 언제 가졌니?
2: 전 놈들의 눈앞에서 어머니에게 넘겨졌는데요.
0: 어머니는 아이를 싼 포대기 속을 더듬어 보았다. 과연 단단한 물건이 손에 맞혔다. 그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1: 와, 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고, 예미 놀란 걸 좀 봐라.
2: 어머니, 담벽에 가까이부터 걷자요.
1: 그래.
0: 수연이는 어머니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부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세 바퀴 오토바이가 나는 듯이 질주해왔다. 까만 사복 차림에 권총을 허리에 찬 놈이 구우에 타고 앉아서 퉁방울 같은 눈을 음험하게 부라리며 길 가는 사람들을 휘둘러 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드물었다. 남새를 메고 가는 장사꾼 서너 명과 인분 나르는 나무차 몇 대가 보였다. 자파를 파는 장수가 딸랑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며 지나갔다. 오토바이는 사정없이 질주해왔다. 길 웅댕이에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 사람들 몸에 튕겼다. 오토바이는 인분차를 스쳐 지나며 차를 끄는 로인을 넘어뜨렸다. 사복 차림에 권총을 찬 놈이 뛰어내리더니 성탁으로 늙은이를 후려갈기며 욕설을 퍼부었다.
3: 이 늑자리야! 눈이 어디 가서 맹겼나? 뼈다귀도 줄이지 못하게 꽉!
0: 차를 모는 놈이 소리쳤다.
4: 박대성님! 내버려 둬요! 나 죽여봐야 똥차 끄는 놈이나 하나 젖어졌지! 우리 갈 길이나 갑시다!
0: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때야 비로소 염라왕의 궁정같이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연이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1: 수연아, 이 작은 골목길로 가자.
0: 어머니와 수연이는 앞에 있는 푸른 귀화집을 유심히 살펴보며 아내의 동정을 엿보았다. 어머니는 수연이에게 아이를 안고 멀찍이 물러서 있으라고 당부하고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하고 온 얼굴에 주름살이 잡힌 채소한 여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한참 뜯어보다가 문턱을 넘어서며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1: 언니!
0: 그는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어 그만 언니를 부담고 흑흑 흐느꼈다. 놀라서 몽해졌던 그 로친네도 어머니를 부담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5: 이게 누구야?
1: 언니!
5: 아니, 아니,
1: 나요.
5: 얘가, 얘야, 얘야 너였구나.
1: 아니,
0: 수연이는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이모가 서로 부담고 흐느끼는 것을 보자 그만 가슴이 찡해 나서 눈물을 흘렸다.
6: 진정하세요. 여기에서
1: 언니, 얘는 언니 유적 수연이에요.
6: 이모,
1: 그래. 아이고야.
0: 이모는 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또 울었다.
5: 무슨 바람이 불어? 너희들 모녀가 왔느냐? 아이고, 너희들이 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1: 아니야.
5: 아이고, 이게 몇 대 만이냐? 자, 어서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
1: 언니.
5: 아이고.
0: 수연의 이모는 동생과 외조카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어머니와 수연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으나 애써 그를 위안하였다. 불현듯 이 쇠약한 늙은이는 무슨 생각이 든 듯 이하적게 두 모녀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말했다.
5: 아니, 얘야, 너희 집은 모두 발로가 되고 너도 저번에 맞아 죽을 뻔했다더구나. 나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아이고, 얘야, 내가 어떻게 감히 애를 데리고 여기 왔냐? 나는 늙었다. 너희들이 와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또 하면 어떡하냐?
0: 드라마 숨바귀꽃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베이징 시간 13点 整.
7: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8: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은연변방송국에서로커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가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가을을 반기기라도 하듯 한들한들 거리고 있는데요. 빨간 꽃 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노란 꽃 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고 분홍 꽃 하나에 동경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꽃들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름날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여름날의 달달하고도 씁쓸한 추억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아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여름이 모처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심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게 보내면서 나만의 여름을 즐겼었습니다. 영정시 로토구진 동불사에 거주하는 김련옥 씨는 불타는 여름을 잘 이겨낸 여구촌의 노인님들이 대견스럽다면서 노인님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초록빛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노인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한 마디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에 철퍼덕 주저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기도 합니다. 안덕현에 거주하는 방순금 어머님은 연초에 남편 병시종을 드느라 바삐 보냈었는데 여름에는 또 자신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보니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순금 어머님의 집 형편을 아신 동네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나마 삶의 용기를 얻고 또다시 일어서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서서히 연기력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엄마, 엄마! 엄마, 이 얼굴이 바람 무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가서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이고, 야, 야! 불을 내면 어찌 자꾸
2: 해? 이럽다,
3: 내 엄마! 엄마!
2: 반갑다.
3: 반갑다. 너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방 20방 왔지.
2: 야, 너네야. 엄마 생일이 그다 해 어떻게? 니도 엄마끔만 얼른 가자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 빨리 날래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엄마라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막아버리겠다.
3: 네 입이나 콱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 막에 자꾸 이렇게 변제지. 에휴,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좋지. 좋겠다.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
1: 어찌 다냐.
4: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1: 야.
4: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5: 미안하, 엄마.
4: 똥마가 오늘 마시지 않고.
5: 싫으라고?
4: 모시지 않고.
5: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죠.
3: 반짝아! 아니요, 엄마는 내 멋있겠어. 엄마 우리 가게.
5: 야, 야, 엄마 우리 가야 된다.
3: 야, 우리 아들님이 변하라고 좋지. 엄마 우리 가게.
5: 야.
3: 엄마는 좋았어.
5: 야, 말 좀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4: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4: 어머니.
3: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1: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5: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나나?
3: 엄마,
2: 야. 너네 어째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나 가지고 와서 난리야.
5: 야야
3: 널 비치지 마라.
4: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2: 싫다.
3: 내사 출가지 외인인 게 형님들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 내부리 불쌀 다 모시겠다던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4: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겨저 복돌이는 어찌겠어?
4: 최월이사 시누이제 그 뭐예요?
3: 뭐이러?
4: 동무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5: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4: 동무
5: 복돌아 너는 저 누나 집 가라.
2: 응?
5: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며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4: 그렇겠고
3: 야 와는 고의 주의를 생각써. 야
2: 진짜 아이 가겠다.
5: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 가겠다.
5: 가라 안 되겠니?
4: 가
2: 아이 가겠다.
5: 아 가라 가
4: 가.
5: 가라도 사
2: 그래요?
6: 아, 왜 그래? 아,
2: 무슨 소리야 이게? 아,
7: 뭐야 이거 다리.
2: 다구리 봐줘, 다구리.
7: 아니, 저, 엄마.
8: 임마니?
2: 여보!
7: 너무! 야, 이 사이 맞아졌는가?
2: 아, 여보!
1: 얘들아! 지금... 아, 이게 무슨 소리야?
2: 엄마!
1: 어째 이랬니?
2: 아, 저 부엉이다, 저 다구리!
3: 오빠, 오빠, 됐어, 됐어! 엄마, 엄마. 엄마, 너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1: 어째 이랬니, 어째.
3: 아이, 엄마, 네 집에 이 복돌이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 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녹이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0: 아줌마.
1: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알고 걔네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맞아. 339. 엄마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네.
0: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애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2: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나눠 가지시오.
3: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주로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2: 생각해보시오. 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3: 25 곱하기 3?
1: 야, 소학교를 살레식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3: 내가 제가 모르겠니?
1: 얼마요?
3: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모르 녹이 모르니?
1: 아는 게 그렇게 깜짝이었어.
3: 뭐다리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면 65야 75지.
1: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3: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4: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1: 서바 가기 시작했다.
3: 서바? 서바 아이 간다.
4: 어째 가네.
3: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4: 아, 무슨...
3: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죽겠다.
5: 복도리 엄마.
3: 어야. 썩대사.
5: 복도리 엄마. 복도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몽땅 모였습니다.
3: 누구야?
5: 반갑다. 저 복도리 엄마. 이 관절 약 써봅소. 모두 써보고 효과 영 좋답더구만. 한번 써봅소.
0: 재밌게.
1: 썩다리. 아야 잠깐만. 쏙주임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5: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에 뭐 남이요 뭐.
3: 야 썩돌아.
6: 아 저.
5: 야
6: 쏙주임이.
5: 야야.
6: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1: 대단하오 대단해.
5: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3: 아 그게 속천전동지.
5: 예,
1: 너무 되지.
6: 저
2: 속주임
5: 아줌마 야.
2: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5: 아이고, 예. 말...
2: 속주임 덕분에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 백만 벌게 됐어요.
1: 아이요.
2: 속주임 이제 용기로 어머니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6: 자, 어제 들러라.
5: 아야야야. 아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놓은 모양이구만.
1: 무슨 거?
5: 아이고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6: 임마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1: 어, 설계방이?
5: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6: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이 뭡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1: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6: 복도리네 집과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1: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말이다.
4: 아 힘드네 누나.
1: 야야 야 이게 아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도리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니?
5: 아니 누나 그게 어떻게
6: 야
5: 야
6: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1: 빨리가 말해라
6: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5: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1: 야 말해 봐라 말해 봐라
5: 빨리 가 아 야 야
4: 차 아 아때부터 내
5: 차 엄마
0: 야
5: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0: 아니 어째 가자고
5: 예
6: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5: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1: 아, 빨리 가. 빨리 가.
5: 벗다라. 가겠다.
3: 이것도 아이 말하면 됐다.
4: 자, 저기 기억 나겠어, 저기.
3: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던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1: 야,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3: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4: 야, 세상을 가자.
3: 또 왜 아무리 받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2: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1: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3: 싸매지.
6: 야, 그게 싸만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
2: 토.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6: 그래서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아가.
2: 어째 그럴까? 아저씨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6: 어.
2: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똥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6: 세월같이 딱
2: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

0: 아이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1: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는 토지 버섯구매
2: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1: 한 천원까지 돼 나온다.
0: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1: 그렇지 뭐. 신호이 어째 제가는 생각이 오늘 똑같어.
2: 행진호이
1: 우리 자매 새호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2: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1: 야, 알았어.
2: 엄마.
3: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1: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3: 아, 여보 뭐 각서.
1: 동무.
3: 알았어.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야, 야. 어, 저 엄마 글쎄 나와
1: 글쎄. 어째 이래. 야, 야, 안 써 글쎄.
3: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안 써.
1: 어머니 앉으셔.
3: 안 써, 안 써.
2: 야, 야, 야.
3: 저 엄마. 어. 우리 이제 저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1: 야.
3: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1: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마음대로 하.
4: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3: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1: 동무.
0: 내 이 지상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5: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잡혀야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다 말이야.
1: 그러세쿠.
5: 야 엄마 아이 짓고 뭐하니. 가 빨리 찍어라.
0: 야야 야.
1: 복돌이 엄마.
3: 야, 야. 야.
6: 형님
3: 어제 도와.
6: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3: 어? 어제
6: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모 과수원도 다 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3: 지금 서쪽으로 하니까 동쪽으로.
6: 야 형님.
3: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밀고 지나간다.
0: 우리 집 지나간다.
6: 예. 나 죽이는 애들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1: 가겠습니다.
5: 아니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1: 아 세월이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환기과예요.
5: 응 환기과에 어째 환기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7: 살지 행변나.
3: 아,
0: 빨리 이거 이렇게 그저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떨어져 쫓아고 고춧가루라며. 이거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이거 야들아 야들아 야들아.
5: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0: 무슨 말이지.
5: 오케이.
0: 찌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5: 오지 마라 오지 마라.
8: 너무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행복, 사랑,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 줄기의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교시 서영진에 살고 있는 리어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여행이랑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래 추억의 강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락관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열렬함과 치열함보다도 한낮의 햇볕과 한 줄기의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족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박정림 씨는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 올해 여름에는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손잡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가슴 속에는 여름날의 뜨겁고도 낭만적인 추억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골목에는 파란 하늘이 높이 솟아있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이맘때면 뜨거운 열기도 상쾌하고 저녁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정답습니다. 네, 그럼 폭염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영위하며 가을을 기다려왔듯이 모든 분들이 가을을 잘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이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높은 존재나 운명을 뜻하며 이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지어 결국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며 그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효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고 효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진의 꿈은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의 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거래를 보고 배우며 자신도 상인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손에 쥔 작은 금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돈이 마치 하늘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효진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효진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 수 없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거래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효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점차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업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마을을 넘어서 인근 도시와의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 근처의 큰 도시로 상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상인인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가게도 번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자신의 상업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효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진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분명 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처럼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은 너의 몫이다. 장 씨의 말은 효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효진은 장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며 점차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효진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상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게는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효진은 그 후에도 장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항상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기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속담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과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하늘이란 운이나 기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운이나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기회도 결국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장애물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진은 상인으로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은 돈과 경험뿐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서 나온다. 효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0: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의 체중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살이 빠진다거나 맛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식사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다면 이는 신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식사 후 과식이나 과도한 간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나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식단에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비율은 대체로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30%가 적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면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새설탕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 현대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몸에서 쉽게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단맛을 가진 과일을 디저트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한 수분 섭취. 수분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내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체중,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나 음료수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경계를 자극해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천천히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식사를 시작한 후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체내에서 근육, 효소, 호르몬 등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매 끼니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예방과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늑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뇌, 근육 등 모든 신체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의 종류.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운동의 종류마다 다른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포함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덤벨, 바벨 또는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대사율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핵심은 자기 동기부여와 일정한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차 운동이 즐거워지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입니다. 또한 운동은 너무 과도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운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과 운동 효과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며 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기둥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기대 등 여러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쌓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수면 부족, 체중 증가,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명상, 깊은 호흡법, 일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고 현재의 감정을 인식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해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되지 않으며 집중력 저하, 피로감, 면역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몸이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방해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도 잠의 질이 낮으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차가운 온도보다는 적당한 실내 온도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루틴 만들기. 취침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차분한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은 짧고 알차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자는 긴 낮잠은 밤의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 동안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천천히 생각하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 이 의문은 천천히 생각하기를 실행하는 완벽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라며 본능을 따르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물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네, 다리오스 버루의 가장 중요한 생각만 남기는 기술 중의 한 소절입니다. 네, 급히 생각하면 급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네, 급한 결정은 뒤늦은 후회가 뒤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도 급히 반응하다 보면 네, 휘둘리게 됩니다. 네, 스스로 똑똑하다 여겼던 사람도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타인의 비난에 맞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아 증명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오늘은 화룡시 소성진의 진달래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행기 릴레이 코너에서 요즘은 특별히 연변의 매력 향초원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룡시 소성진 진달래촌 편입니다. 진달래촌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네, 화룡시 소성진 진달래촌 당지부 서기 겸 소민위원회 주임직을 맡고 있는 오진호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실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했는데 지금 원고에서 네. 미처 반해지를 못하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달래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간단하게 진달래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촌은 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조선소 문화특색사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조선소 민소 풍토와 진달래 이런 브랜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상하 당배산 관광교통이 편리한 점을 살려 민소 관광, 전원 관광, 그리고 맛있는 음식, 민박 등의 기능을 겸비한 국가급 3A급 현대농촌 전원 관광 신구로 초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 촌의 네. 전체적인 구조는 그럼 어떤가요?
2: 네, 저희 촌의 전체적인 배치와 이런 세부적인 면까지도 비교적으로 정교하고 독보적입니다. 진달래 촌은 한 면은 산을 등지고 세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된장도 김치단지 그리고 또 물레방아 조각품 등을 곳곳마다 조선소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짙은 우리 조선소 민속 풍습과 진달래 브랜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당배산 관광교통의 편리한 장점을 빌려 진달래촌은 민속관광, 전원관광, 음식업, 조선소 민박 등 기능을 하나로 합친 새 시대의 특색 있는 민속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다운의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아주 우수해서

0: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이 있어 여러 관광객들한테 비교적 좋은 관광 휴식처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가본 건 진달래 축제 때 번마다 가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 진달래 촌이란 개념이 저한테는 그냥 그 축제 현장 그 안에 들어가서 돌 수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저는 진달래 촌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축제 현장 그 변두리 바깥 부분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축제 현장이 그 진달래 민속 그 촌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나요? 이 비례적으로 본다면?
0: 대서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인구를 따져볼 때 거의 절반절반이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1: 아.
0: 지금 우리 진달래촌 축제를 하는 곳은 우리 진달래촌에 1조부터 9조까지 초미소자가 있는데 진달래 예, 우리 그 진달래 축제를 하는 이 구역은 3조하고 4조입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부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아하. 예. 그러니까 진달래촌이란 자체는 이 민속촌 외에도 사실은 더 큰 범위적으로 더 있는데 우리가 진달래
0: 맞습니다.
1: 축제에 가서 구경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이제 3, 4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0: 예.
1: 진달래촌이라는 이름 저는 진달래 축제를 알게 되면서부터 진달래촌 이런 이름을 듣게 됐는데 이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0: 네, 진달래촌은 예전에 제일 처음에 신가촌으로 불렸는데 1925년도에 명암촌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후에 큰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마을이 재건설되면서 우리 마을의 위치, 구조, 건축 방식 이런 등 방면에서 촌의 원래 조선민족 특색을 보존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도에 진달래촌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진달래가 연면주 주화인데 명암촌 부근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우리 그 진달래촌 부근에 진달래꽃이 많아서
1: 아, 그 민속촌 부근에
0: 예, 우리 매해마다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1: 그러네요. 아까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교통 쪽으로 봤을 때도 장백산 관광교통의 편리한 장점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진달래 축제 때도 가봤거든요. 한번 이제 장백산에 그때는 이제 단체 팀이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묻어서.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진달래 민속촌에 이제 들려서 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 다 구경시켜주고 진달래 민속촌 안에 또 음식점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거기 음식점에서 이제 또 음식도 먹게 이제 그 점심 식사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네. 이 장백산으로 오가는 그 단체 관광객들이 들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1: 네. 그러면 겸사 이제 장백산 구경도 하고 또 아주 민속 특색 있는 이런 촌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또 시골 음식도 맛보고 아주 좋은 것 같네요.
0: 장백산에서 네. 우리 촌을 온데 고속으로 일반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장백산에서 우리 촌을 걸쳐서 우리도 촌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우리 민속 풍습이라든지 구경하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다시 또 연기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들도 아주 많습니다.
1: 그러네요. 혹시 장백산에서 오는 이 단체 관광객들에게 뭐 그 해설이 이제 필요하거나 이런 구역은 좀 있나요? 촌 안에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촌 안에 내려서 스스로 이제 자유 관광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0: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어떤 분들은 촌에 와서 해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1: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0: 네, 있습니다.
1: 네.
0: 또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리도 촌부에 들어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촌에 혹시 해설원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대로 혹시 구경할 수 있는데 추천할 때가 혹시 있겠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그럼 우리도 당연히 촌에는 우리 해설원이 전문적으로 우리 촌을 해설하는 해설원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 보통 저희네도 만약에 다른 외지 어디 유람시에 갔을 때 혹시
1: 네.
0: 해설원이 없다면 우리
1: 네.
0: 그냥 눈으로만 보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데
1: 맞아요.
0: 예, 다른 우리 관광객들도 우리 촌에 왔을 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촌에 와서 그 해설원이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우리 해설원을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설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30분에서 40분 가량 걸린다. 그러면 우리 진달촌의 입구부터 진달촌의 유래, 진달촌의 발전 정황, 진달촌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 우리 저 진달 축제 문화라든지 예, 이런 거 다 상세히 예, 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예, 우리 저 관계자들이 눈으로 그냥 보는 거 하고 대수를 들으면서 보고 다시 느끼는 거 아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저도 그냥 내려서 그때 저희 단체 팀은 미리 이제 해소론을 그러니까 예약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그냥 내려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연변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네. 나머지 분들이 외지 분들 계셨는데 여기에 약간 뭐 해설 좀 설명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 맞습니다.
1: 아, 미리 그러면 전부에 이제 연락하게 되면 전부에서 해소론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0: 네. 우리는 그 해소론이 보통 우리 손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총부가 있는데
1: 네.
0: 우리 해소론은 네, 매일마다 우리 총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와 이렇게 네.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대회에 네. 많이 알리셔야겠습니다, 진짜.
0: 네, 미안합니다.
1: 많은 분들이 진짜 몰라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향수하지 못할 수가. 근데 제가 정말 원고에도 없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네, 참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게 깨알 정보가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 뭐 외지에서 이제 친구분 오시거나 이럴 때도 좀 유용하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달래촌 하게 되면 아까부터 계속 이제 그 진달래 문화 관광 축제라는 얘기가 이어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진달래촌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겠죠. 빼놓을 수 없는 부분.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네. 매년 4월 말에서 우리 5월 초까지 진달래 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우리 촌에서는 진달래 문화관광 축제를 진행하는데 올해까지 도합 이미 14회째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축제 기간은 보통 5일에서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는 우리 민속 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우리 연변 음식의 향연이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많은 무형 문화 유산들을 관광객들에게 공연 형식으로 선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빚기, 민속 결혼식 등등 순회 공연을 펼치는가 하면 수십 미터 간격으로 각종 악기 문화 무용 공연도 있고 경주 광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공연 행사가 있습니다. 매회 진달래 문화관광 축제 때마다 흥미진진한 조선족들이 문화와 색다른 그런 민속 풍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네, 진달래 네. 문화관광 축제하면 저도 연속 이제 2, 3년 정도 가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네. 이 공연,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하는 그 팀, 네, 묻어 다니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제가 사실 그때 네. 또 영상 그 뉴스도 좀 발표를 해야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찍기도 했지만 신기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었는데 여기 네.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촌의 촌민들인가요? 순회 공연 팀.
0: 우리 촌의 촌민들도 있지만은. 이 활동 우리 활용시에서 매우 아주 중시하고 지지하는 이런 우리 진달래 축제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활용시 문화관에서도 전문적인 우리 그 연원들도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외에 우리 활용시의 여러 가도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1: 화룡시 전체가 이제 다 그 동원된 공연이라고
0: 맞습니다.
1: 봐도 되겠네요. 거기서 또 흥을 네. 돋궜던 게 순회 공연팀이 한번 이렇게 그 골목마다 돌잖아요.
0: 네.
1: 이런 도는 활동이 순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또 그 선자리에서 그 장고팀이었던지 이제 그
0: 네.
1: 북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고팀의 이제 할머니들이 장고를 잘 치셨어요. 그리고
0: 네.
1: 그 펌이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네 멋지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0: 네,
1: 치는 리듬도 너무 이제 성순하게 네 빠른 박자를 쳐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가
0: 네.
1: 막 네 분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0: 맞습니다.
1: 네 관광객들이 쭉 둘러서서 그 할머니들이 이제 삼각형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삼각형
0: 네.
1: 모양으로 인자 사람 인자 모양으로 네
0: 맞습니다.
1: 그렇게 서서 치던데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솔로라면은 아니지만 제일 그 네.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할머님이 네. 아마 네. 또 가장 역할 담당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뭐 이제 소리 추임새도 넣고 이렇게 네. 막 곡에 맞춰서 치는데 한참 네. 넋을 잃고 바라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네. 그리고 진달래 천만의 뭐 특별한 특산품

0: 가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또 네. 이제 택배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저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0: 맞아요.
1: 보니까나
0: 네.
1: 예 예전에는 시행샷
0: 네.
1: 그런거나 예,
0: 오프라인에서
1: 예 오프라인에서 와서 반드시 살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도인 티토이라 하게
0: 네.
1: 예, 도인하고 토보하고 이런 데서 다 팔다 보니까나 우리 멀게는 광수거지도 택배가 다 됩니다.
0: 아, 그 전국 예. 쪽으로 이제 다 나가고 있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를 우리 놓고 보자면 100분의 한 60, 70%는 우리 일반적으로 택배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다 이제 반 예. 이상이? 예.
1: 맞습니다.
0: 그러면 예.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곳에 뭐 왕홍 같은 이런 분들을 뭐 청해서 이렇게 판매를 개척, 판매 그 이런 방식을 개척하고 있나요? 아니면 촌민들이 나선다든지 아니면 총간부들이 뭐 틱톡이나 이런 영상에 얼굴을 뭐 내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1: 네. 필경 류교수 부여 브랜드 웅김치는 저희 진달촌에 있으니까 그 누구나가 다 우리 지금 중시하고 같이 지금 발전을 도모하는 예,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간부들도 우리 예, 외식 그 펑샤리에 우리 발전을 하기도 하고 초밀도 서로 또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또 왕풍 같은 이런 분들도 예, 요청해서 여러 번 또 예, 그런 예, 하였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팔로 개척이 되니까 점점 이제 더 많은 양이 또 나가게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런 거네요. 이렇게 촌이 네. 매일매일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부유해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아 요즘 이 온라인상의 이 쇼핑으로 인한 수입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인터넷 온라인의 힘에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네. 시골에서도 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힘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자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일어나고 또 이제 향촌지능 발전에 힘입어서 더 아름답게 변모해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진달래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음식 부분도 뭐 여러 가지가 네. 다양하게 있어서 특히 그 민속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속촌 밖에 있는 부분도 더 있나요?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
1: 네. 저희 촌에는 양꼬치, 진해탕, 살떡, 닭곰 등등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0: 이게 다 민속촌 내부에 있나요?
1: 네, 민속촌 내부에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음식업과 오락시설, 민박 항목을 통합한 늘 푸른 농당이라고 있는데 우리 한우로 하게 되면 창리 농상인데 늘 푸른 농당이 6월 6일에
0: 네.
1: 다시 새롭게 지금 단장해서
0: 네.
1: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광객들께서 예, 진달촌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문화를 처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0: 당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 방송 때 좀 더 상세하게 또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네. 방송 내용이 사실 더 많이 남아있는데 진달래촌은 이 자랑거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아껴다가 다음 주에 더 네. 상세한 질문을 하면서 네, 네. 하나하나 더 깊이 여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 오진허 서기를 지금 전화 바로 연결해서 연변의 매력향촌 이 코너에서 진달래촌 편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진달래촌의 자랑거리가 진짜 한두 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아주 들으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서기님께서 지금 요즘 그 뭐 저수지 항목 때문에 시간이 많이 네. 바쁘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문자 작성된 건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생방송 시간만이라도 몇 분만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다음 주에 한번 네. 시간을 맞춰보는 걸 예,
0: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대, 딱 이 시간대 저희 생방송 네. 시간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네. 전화 연결로 또 모시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진달래촌에 이제 자랑할 거리가 많으니까 이 원고가 저희가 사실은 아주 풍성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워서 오늘 다 쓰기에는 진짜 아깝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힘들게 소배를 하고 네, 준비한 거라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진달래촌의 그 매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소개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다음 시간 내용에서 소개될 거니까 여러분들 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을 이제 여기에서 인터뷰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시간 방송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에는 청청이 풀을 싱싱 젖구요. 세상에 우리로인 풀을 청청 멋이로다. 호호 백발 염색하고 백발 수염 깎으니 어물때 기어대 갔나 등꼬부리 허리 폈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하늘의 구름은 두리동실 구경 가고 명절에 우리로인 어화동동 춤노래세. 만복받아 장수하고 근심 걱정 모르더니 동방사기 그 누구냐 신선로인 젊어지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0: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혼을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1번째 시간입니다. 푸른 잔디와 초록빛 나뭇잎새가 산뜻하게 어우러진 어느 공원. 멀리 보이는 산이 안개 속에 신비함을 더하고 드넓게 펼쳐진 호수가 산을 감싸고 고요히 물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 있다. 듬직해 보이는 모습의 한 청년 남자가 강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혜화가 한정열을 데리고 나타난다.
1: 혹시 라동모?
2: 진주 모셨습니까?
1: 난 진혜화요. 이쪽은 내 딸 한정연이고.
2: 정이 너무 반갑소.
1: 일찍 왔나 보네.
2: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1: 오늘 날씨 참 좋지?
2: 그러네요.
0: 공식적인 인사가 오가는 사이 시뿌둥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한정연이 진혜화를 한켠으로 끌고 간다.
1: 왜 그래? 어때? 괜찮아?
3: 엄마, 집에 가요.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1: 내가 없이 혼자 괜찮겠어?
3: 엄마가 있으면 말하기 불편해요.
1: 뭐가 불편한데?
3: 아, 참! 가라니까!
1: 정말 괜찮겠어?
3: 아, 엄마! 가라니까!
1: 그래, 알았어. 라동모.
2: 예, 진주.
1: 그럼 방해 안 할 테니까 둘이 얘기 나눠.
2: 예, 예.
3: 엄마!
1: 알았어. 편하게, 편하게 얘기 나누.
2: 예.
1: 두 사람 좋은 시간 보내.
3: 그만 가요.
1: 그럼 나 가오?
2: 예. 조심히 가십시오.
1: 그래. 얘기들 나누.
0: 한정연의 적극적인 태도에 조금 시름이 놓이는 듯 진혜화가 먼저 자리를 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정연이 살금살금 집안으로 들어선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진혜화를 발견한 한정연이 그 뒤쪽으로 잽싸게 스쳐지나 2층으로 올라간다. 마침 그를 발견한 정 아줌마가 한정연을 부른다.
4: 정연이 왔구나. 밥이 금방 되니까 좀 이따 같이 먹어.
0: 정 아줌마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던 진혜화가 한정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온다.
1: 왔어? 어때?
3: 뭐가요?
1: 만나보니 어떠냐고. 빨리 말해봐.
3: 아, 엄마는 어디서 그런 사람을 소개해요? 용 아니에요.
1: 어? 뭐가 용 아닌데?
3: 더문서답이에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1: 얘도 참 초면이라 그렇지 자주 만나다 보면 괜찮을 거야.
3: 자주는 무슨... 저 엄마,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요. 어? 내가 알아서 팔릴게요.
0: 한정연이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인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혼자 남은 진혜화가 중얼거린다.
1: 팔려? 왜? 왜 팔려 가야 되는데? 한정연! 넌 우수한 대학 졸업생인데 왜 팔려 간다는 거야?
0: 사실 진혜화가 먼저 자리를 뜨자 맞선 남과 단둘이 호수를 마주하고 선 한정연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터놓았던 것이다.
3: 소개팅은 처음이죠?
2: 에, 맞소.
3: 제가 어때 보여요?
2: 괜찮아 보여.
3: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2: 뭐?
3: 아, 고동모. 기분 나빠하지 마요.
2: 아니요, 괜찮소. 그럼 나도 실말을 하겠소. 나도 여자친구가 있어. 하얀 때부터 함께했는데 한석이와 진주의 미움을 살까 두렵기도 하고 소개인의

0: 부탁을 받고 나와서.
1: 아, 잘 되네요, 고동무. 아, 그럼 오늘 일은 어떤 걸로 합시다? 어? 먼저 갈게요. 제가요?
0: 저기요, 잠깐만. 어? 그럼 소개인 거 뭐라고 말하라?
1: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0: 그건 아닌가소. 그쪽은 여자고 한석이 딸인데.
1: 아, 그럼 미안하지만 이해해줘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게요.
0: 좋소.
1: 고동무 너무 멋있어요. 그럼 안녕히 잘 가요.
0: 잘 가.
2: 진의 화를 깜쪽같이 속여 넘긴 한정연은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남자친구 선성상을 찾아 이 사실을 터놓는다.
1: 그래서 말을 맞췄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로.
3: 정말 그랬어?
1: 그렇다니까. 오빠 정거 좀 봐.
3: 놀랬잖아. 그런데 그가 진주임한테 말하면 어떡해?
1: 성상동무, 경고하는데 도망치를 궁리하지 마요. 진주임이 안다고 해도 난 너빨 포기 안 해요.
3: 알았어.
2: 라유공예 집. 한목지가 작은 안경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커다란 벽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손에 인쇄물을 한몫 굽는 요가가 그를 찾아온다.
4: 정말 여기 있었네?
5: 여긴 어쩐 일이야?
4: 시험지를 매기고 점수를 기입하러 왔지. 인쇄공장에 갔더니 내가 며칠째 출근을 안 했다기에 여기 있을 줄 알았지.
2: 한목지가 마주하고 있는 상에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4: 이것만 먹었어? 진짜로? 아니, 그건 라 아저씨가 작은 시계 볼 때 쓰는 거잖아. 이 큰 시계를 왜 그걸로 봐? 그렇게 심심해?
5: 눈치 없긴 참. 어쩌다 여기서 폼을 잡고 있는데 꼭 까발켜야겠어?
2: 괴로운 마음을 달래며 일부러 강한 척 버티고 있는 한목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가가 한목지를 마주하고 선다.
4: 사전이가 가는데 말리지도 않고 배웅하라고 해도 안 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건 좋아. 근데 왜 여기서 공상 떨고 있어?
5: 엄마 잔소리가 귀찮아서 여기에 피해는 거예요.
4: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피해 있을 순 없잖아.
5: 넌 참 매너가 없어. 꼭 내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2: 요가가 한목지를 말없이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연다.
4: 한석이 돌아왔어.
5: 어떻게 알았어?
4: 아지미가 전화와서 요새 좀 바빠서 침 맞으러 못 오신다고 했어. 아저씨가 돌아온 게 분명해.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못 봤어?
5: 집에 안 간 지 며칠 됐어.
4: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왔대. 개인이 기업을 도맡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
2: 뭔가 생각을 굴리던 한목지가 작은 안경을 다시 한눈 쪽에 대고 요가를 바라보며 말한다.
5: 요가야.
4: 응?
5: 이제야 똑똑히 보았어. 그러고 보니 너 진짜 이쁘다.
4: 목지야, 제발 집에 가. 여기 더 있다간 정신이 잘못되겠다.
2: 한목진의 집.
6: 이번에 말이야,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사기가 엄청 더 높았어.
2: 거실 소파에 앉은 한경선이 진혜화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목지가 들어선다.
7: 아버지.
6: 아들.
7: 드디어 돌아오신대요. 별일 없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6: 별일은 무슨. 아, 내가 언제도 며칠째인데 자식 보러다가 누구?
8: 아버진 요즘 성에서 회의 정신을 학습하셨대.
7: 저 아버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6: 말해봐.
7: 나라에서 개체 경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내왔다면서요. 기업을 더고 맡을 수도 있고요.
6: 너 더 이 일에 관심이 나보네. 맞다. 개체 경제는 국영 경제와 집체 경제에 꼭 필요한 보완이다. 도시 국유 기업과 지체 기업을 개인이 더고 맡을 수 있다.
7: 정말입니까?
6: 그래. 니들이 좋은 때를 만났다. 열심히 해.
7: 자, 아버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개인 회사를 차릴 수 있는지. 남방에선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차린다던데 나도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0: 이라 공장 경영권 양도에 관해 토론하러 왔습니다.
1: 한목지가 인쇄 공장 경영권 일로 학교 책임자를 찾아옵니다.
0: 이 공장은 제가 3년 넘게 관리를 해왔고 줄곧 우리 학교 교재 인쇄를 책임졌고요. 경제적 효익이 좋은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공장을 도구 맡으려고 제기도 했고 봉리 정책 수속도 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개인 도급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관리는 제가 했으니 매년 학교에 상납하는 배당금 외에 수입은 응당 제 개인 소득이죠. 계산해 봤더니 3년이면 대개 3만 하고도 몇천 원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관계를 봐서 몇천 원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할 건 하고 경영권을 양도했으면 합니다.
2: 우기동무, 일에 관해 우리도 토론을 했었소.
0: 예예예. 예.
2: 도금 맡을 적임자도 예. 이미 찾았소. 학교에서는 공장을 되찾아서 자체로 운영하려.
0: 네.
2: 동무가 말하는 돈에 관해서는 모든 서류를 찾아봤는데 도금 맡을 때 돈에 관한 규정이 없었소.
0: 아니, 그 당시 서류는 없고 구도상으로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2: 내가 있은 늘 뭔 소용이요. 그 당시 정책이 없고 구도상 계약이라 정말 곤란하.
0: 아니, 그럼 그 뜻은 구도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까? 아니, 3년이라고요. 3년 동안 전 헌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아닙니까?
2: 나도 어쩔 수 없어. 학교에서 털어냈는데 동무가 경영을 안 하겠다면 학교에서 회수하고 보상금으로 3천 원 주기로 했어.
0: 농담해요? 3년인데 3천 원?
2: 3천 원이요. 받아들이면 지금 돈을 가져가. 접수 못해도 우린 여전히 공장을 회수할 거예요.
0: 저기 잠깐만요. 보안이요. 명부터 공장을 회수할 생각이었군요. 만약 제가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제기 안 하면 당신들 계속 나를 부려먹을 생각이었어요?
2: 옥지동무, 자네에 대한 인상이 난 줄곧 좋았어. 날 난처하게 굴지 마. 달통이 되면 언제든지 날 찾아 사인하고 수속을 봤어. 그렇게 하겨. 일이 있어서. 그럼 나 이만.
1: 책임자가 이를 핑계로 황급히 자리를 뜬다. 한목진은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다리로 맞은편에 놓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두 다리를 얹고 생각에 잠긴다. 한목진의 집. 한경선이 2층에서 내려오며 진혜화를 부른다.
3: 여보. 여보. 어디 있어?
4: 서재요. 앉아요. 할 말 있어요.
1: 서재 의자에 앉은 진혜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코앞에 불러세운다.
3: 무슨 일인데 서서 들으면 안 돼요?
4: 여보, 방법을 대서 묵지한테 정식 일자리를 해줘요.
3: 진주임, 어떤 게 정식 일자리입니까?
4: 사무직이 정식 일자리죠. 묵지를 좀 봐요. 사존이가 간 후로 내내 울적해했어요. 복수반도 접은 지 오래고 공장도 작고 허술해요. 오늘에는 또 뜬금없이 회사를 차리겠다니 정말 무슨 큰일 칠까봐 겁나요.
3: 여보, 난 회사 차리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좋은 직업이라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여보, 애가 다 컸는데 뭐하러 그런 걱정하. 애가 나가서 발전해 보겠다는데 보내주기요.
4: 어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니요. 당신이나 나나 평생 사무실에 앉아있었어요. 해주기 싫으니까 그러죠.
3: 여섯 애들이 우리랑 같은 줄 아오? 아, 엉덩이 쑤셔서 못 앉아 있을 거요.
4: 시켜보지도 않고 당신은 어떻게.

0: 알아요?
1: 대소대소 아참 사손인 소식이 없어? 미국에 있어 향항에 있어?
0: 몰라요. 어디에 있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리서당은 우리랑 사전을 떼놓지 못해 한다는데.
1: 아, 자, 묵지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0: 내가 했어요? 당신이 꺼냈지.
2: 진해화가 코웃음을 남기고 서재를 나간다.
1: 아이고.
2: 골목길 공중 전화. 종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다.
3: 나 말이야. 걔한테 고가의 물품을 넘겼는데 물건을 받고 잠적했어. 말해줬는데 이번 물품에 난 전 재산을 털어놓고 친척한테까지 신청해줬어. 그 자식이 사기치는 날에 껍질을 벗겨버리겠어. 그러니 그가 나타난다면 즉시 나한테 알려줘. 들었지? 고마워. 그래, 잘 있어. 더 여기 나세요.
2: 종성네 집. 소평이 밥상을 차려놓고 한켠에 앉아있는 종로군을 부른다.
4: 아버님, 얼른 식사하세요. 왔어요?
2: 때마침 종성도 집에 들어선다.
4: 얼른 앉아요. 딱 맞춰 왔네요. 당신 먼저 받아요. 이 집에서 당신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어서 먹어요.
2: 밥상을 마주한 종성의 얼굴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4: 왜 그래요? 어리 나간 사람처럼. 아버님, 어머님이 먼 길을 오셨는데 왜 그래요?
5: 종성아, 천장이 그러는데 네가 공장 물품을 몽땅 가져갔다면서?
3: 예. 누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기에 돈을 꿔다가 물품을 다 넘겼어요.
5: 누군데? 돈을 그렇게 덥석 빌려주냐?
3: 은행 사람인데 전에 묵지 엄마가 추천해서 여지 왕래를 해왔고 믿을만 해요.
6: 아, 종성아, 사전이가 갔으네. 우린 목진애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아직도 그 집 신세를 지냐?
3: 아니 그럴 리가요. 이 일은 사전이가 가기 전에 이미 벌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한 거죠.
4: 그래도 그 집도기 돈도 벌었는데 묵지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3: 이젠 사돈도 아닌데 뭐하러 그 집에 들락거려?
4: 아님, 조용히 집에서 농사나 하든가. 맨날 돈돈돈 하지 말고 돈 벌기가 어디 그리 쉬워요?
3: 닥치고 밥이나 먹었다.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그놈의 주둥이는 쉴 새 없네.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나의 맛이 없어요.
2: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 종성이 먼저 일어서 나간다.
5: 그래 우리끼리 먹자.
2: 드라마 인생향연 7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2번째 시간입니다. 집을 나온 정성이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경찰 두 명이 그 앞을 나가선다.
1: 정성이 밥 먹었어?
2: 뭡니까? 동무가 정성이요? 그런데요, 우리와 같이 가교.
3: 왜요?
2: 대출 사기 혐의가 의심되니 같이 가교.
3: 아니, 나도 사기 당했다고요?
4: 사교.
3: 그 돈은 합법적으로 대출 받은 겁니다.
4: 할 말 있으면 공항구에 가서 사교.
3: 나도 사기 당했다고요.
0: 정성이 경찰에 끌려가는 걸 본 이 사람이 급히 정성이 집으로 달려간다. 한편 진해화의 사무실 비서가 들어온다.
1: 들어오세요.
2: 진주임, 공항국에서 찾아왔습니다.
1: 나를?
2: 예.
1: 무슨 일로?
2: 그냥 진주임을 찾는다고만 했습니다.
1: 안으로 모시게.
2: 예.
0: 경찰 두 명이 진해화의 사무실에 들어선다.
1: 안녕하세요. 저 앉으세요.
5: 아닙니다. 진해화 동지 맞습니까?
1: 네.
5: 정성이란 사람을 압니까?
1: 압니다.
5: 그럼 같이 가서 대출 사기 사건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1: 사기 사건이요?
5: 네.
0: 정성의 집. 소평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집에 들어선다. 기다리고 있던 정성이 어머니가 급히 묻는다.
6: 소평아, 어떻게 정성이를 만났냐?
7: 물건만 들여가고 면회는 안 된대요.
6: 이걸 어쩜 좋니? 내가 뭘 했냐?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안 듣더니 그놈은 돈을 챙겨 달아나고, 정성이만 총알바지가 됐으니 이를 어쩜 좋냐?
7: 어쩜 그렇게도 멍청해요? 남이 도둑질하는 대망이나 봐주고 그 사람을 못 찾으면 우리가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

0: 동곡을 하는 며느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정성의 아버지가 다가서며 위로한다.
1: 소병아, 그만 울어.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급선무는 빨리 사람을 찾아서 정성이 그놈을 빨리 빼내야지.
2: 아이고, 시내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굴 찾아가요? 아버님, 어머님, 그이가 그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묵지 엄마가 소개해줬다고요. 정 안 되면 묵지 엄마를 찾아가겠어요.
1: 묵지 엄마를 찾아가도 괜찮겠냐? 발길 끄는 지도 오래고 사소리가 간지가 언젠데. 우리 두 집은 이제 남남인데 어떻게 사상하냐?
2: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3: 그럼 얼른 찾아가 봐.
0: 소평이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한경선네 집. 이 일을 알게 된 한경선이 노발대발하며 진혜화에게 화를 낸다.
4: 어떻게 대출사기 바람잡이를 할 수 있어? 어? 문을 왜 닫어? 부끄러운 줄은 아우? 당원 간부라는 사람이 당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 말아먹고 원칙을 어디 갔어? 말해봐. 또 어떤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지.
2: 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전이 오빠를 도와준 것도 다 당신과 이 집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똘똘한 사람이 사기당할 줄은 몰랐어요.

0: 그리고 두 사람이 여태 연락하는 줄 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요. 자기네 돈을 벌 때는 내 생각을 안 하더니 이리 터시니 나까지 끌어들이고 난 정말 억울해요.
1: 뭐라고?
0: 네?
1: 돈 벌었을 때는 당신 생각을 안 해? 돈 갖다 주면 그런 돈을 넌 좀 받게! 어? 당신은 권리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전형적 인물이요.
0: 아, 정말 몰랐어요. 화내지 좀 마요. 난 그저 사돈이 오빠가 리소당을 설득해서 당신과 묵지가 잘 되길 바랐어요.
1: 잘 된다고? 그래, 참 잘 됐어. 묵지는 이혼하고 사돈이 오빠는 저렇게 되고 뭐든 이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지네가 당신이요.
0: 아니, 여보.
1: 아, 됐어. 시끄럽소. 박이 올라가 반성아. 사상부터 깨끗이 정화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2: 어서 들어.
1: 뭔지 좀잘 쳐다봐.
2: 한경선이 벼락같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진해화를 찾아온 소평을 안내해 집으로 들어서려던 정아줌마가 걸음을 잠깐 멈춘다.
3: 아, 잠깐. 어?
1: 올라가.
0: 네네, 반성 잘할 테니까 화내지 마요. 아니면 또 효라 모르겠어요.
2: 진해화가 한경선의 눈치를 살피며 거실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정아줌마가 현관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부른다.
4: 아, 진주인.
5: 왜요?
4: 진주인만에 가세요.
2: 진해화가 뒤돌아보는데 정아줌마의 곁에 서있던 수평이 허리 굽혀 인사한다.
4: 아, 정성이 마누라예요. 절 모르겠어요.
2: 정성이란 말에 깜짝 놀란 진해화가 얼른 계단을 달려내려간다.
0: 여긴 왜 왔어?
4: 진주임,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게 경우가 아닌 줄 압니다만 그이가 또 잡혀갔습니다. 불련하게 사정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0: 이 상황에 나더러 사정하라고? 나도 지금 한바탕 욕먹었어. 더 나섰다간 나도 잡혀들어갈 판이니까 됐고 얼른 가.
4: 아, 부탁할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0: 아줌마,
4: 부탁드려요.
0: 네, 가오, 가오, 진지. 돌아가.
4: 도와주시면 가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0: 가요.
4: 진지, 제발 도와주세요.
0: 아니, 나 빨리 가.
4: 진지, 제발 도와주세요. 진지, 제발 도와주세요.
0: 참, 네가 뭘 한다고. 아니.
2: 정아줌마에게 끌리다시피 해서 대문을 나선 소평이 흐느끼며 걸음을 옮긴다. 자전거를 밀고 집문 앞에 이른 한목지가 그 모습을 보고 묻는다.
6: 아, 여긴 어쩐 일이요?
4: 우리 그이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빼내달라고 진주임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그도 사기당했다고요. 제발 진주임한테 얘기 잘해주세요. 우릴 도와주라고. 그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저렇게 갇혀서 못 나오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해요?
6: 그만 오.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방문을 해봐야지. 어디 있어?
4: 구치소에 갇혔어요.
6: 같이 가보기요.
4: 고마워요.
6: 근데 말해줄게. 그 안에 며칠 있는 게 정성이한테는 좋은 일일지도 모르. 어?
2: 한목지가 자전거를 돌려 소평과 함께 구치소로 향한다.
6: 그만 오.
2: 집으로 돌아온 한목지는 인쇄공장 경영권에 관한 일을 한경선에게 말한다.
1: 뭐라고? 공장을 도급도 안 주고 3천원으로 끝낸다고? 물어보지 그랬어. 왜 안 되는지.
6: 당시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서류를 작성 안 했습니다. 지금 그 계약으로 나를 제약하니 나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지만 받아들이려고요. 교훈을 산심치죠 뭐. 아버지, 상업 분야에서는 신용이 중요하지만 경우 없는 사람을 만나면 신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꼭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1: 내가 따져야겠다.
6: 제발 나서지 마세요. 시위서기가 아들일 때문에 나서면 권세를 믿고 남을 누른다고 할 겁니다.
1: 이게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

0: 거냐? 업신당한 거는 너고 신용을 안 지키는 건 경제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다. 장여자가 사회를 위해 재부를 창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취업도 해결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나 따졌을 거다.
1: 난 됐어요. 정말로 돕고 싶으면 정성계 일이나 알아봐줘요. 그가 나보다 더 억울해요. 그는 절대 죄 없어요.

0: 해봐봐.
1: 요간의 집. 호용이 마당에서 딸 다다를 데리고 유리알 튕기기를 하고 있다.
0: 에잉? 예, 잘하지.
2: 다다야. 엄마.
0: 어? 엄마 왔네. 에이거.
1: 다다, 뭐하고 놀았어?
2: 유리알 튕겨요.
1: 유리알? 땅에 앉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2: 안 더러워.
1: 누가 그래? 이렇게 더러워졌구만. 자, 일어나. 손 씻자. 아유, 먼지 펄펄 날리는데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참, 가자. 아빠도 얼른 일어나라고 해.
0: 뭐가 더럽다고야 하는지. 참, 에휴.
1: 요가가 딸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는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호영은 바닥에 널려있는 유리알들을 주워들고 뒤를 따라간다.
0: 유리알은 버릴 거야?
1: 아빠 빨리 오라고 해.
0: 아, 나다야, 유리알. 안 가질래?
1: 자, 싹싹 문질러. 깨끗이 씻었어?
0: 유리알.
1: 다시 널지 마. 다 씻었지? 다 씻었으면 엄마가 닦아줄게. 어, 여보. 사전에 오빠 정성이라고 알죠? 어, 가서 놀아.
0: 아, 전에 쥐약을 팔다 잡힌 그 사람 거로?
1: 네. 다다를 밖으로 내보낸 요가가 호용과 나란히 소파에 앉는다.
0: 아무 때건 큰일 칠 관상이요.
1: 그 사람 빚을 잔뜩 지고 여기 해주기 덩끌어 다닌다더니 오늘 나한테 전화 왔어요.
0: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빌려주려고?
1: 아니요.
0: 떠도기도 써.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랑 상관없어. 어, 보. 사손이가 정신이 진 딸이 아닌데다 목지랑 이혼까지 했어. 그러니 당신 절대 삐치지 뭐.
1: 아니.
0: 게다가 그 돈은 다다를 위해 저축한 거예요.
1: 내 말 끝까지 들어보고 말해요 좀. 안 빌려줬다고요. 그저 핑계가 생각 안 났을 뿐이라고요.
0: 없다고 딱 잘라야지. 핑계는 무슨 어느 쪽을. 생각하고 말 게 뭐요.
1: 어, 집에 돈이 얼마 있어요?
3: 요가의 물음에 호용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린다.
0: 그거 왜 물어봐?
1: 물어도 못 봐요? 당신이 관리하잖아요.
0: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 통장에 넣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
1: 어디 봐요?
0: 아이, 기어코 봐야 돼요? 날 믿지 못하는 거요, 뭐요?
1: 아,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범인 안 돼요? 왜 난 알면 안 돼요?
0: 아이고, 봐서 뭐. 돈은 저쪽 통장에 있고 서랍도 잠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3: 책상을 막아선 호용이 요가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린다. 뭔가 눈치챈 요가가 호용을 밀치고 서랍을 연다.
1: 비켜봐요.
0: 아이, 보지 마.
1: 비켜요.
0: 왜 이래?
1: 보겠다는데 왜 그래요?
0: 아, 그래, 뭐 실컷 봐. 일전도 없어.

0: 저쪽 통장을 꺼내 펼쳐보는 유가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1: 돈이다. 어디 갔죠? 어째냐고요?
2: 데워서.
1: 어디다요?
2: 지난번에 도박에다 다 데워졌어. 이번에 그 돈으로 봉창을 하려고 놀았어.
1: 봉창했어요?
2: 다 밀어넣었어.
1: 다다를 위해서 모은다면서요?

0: 저를 잃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어머님도 계시고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인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얼마 안 되는 우리 둘의 너임에서 떼서 모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악착같이 겨우 모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1: 아, 됐어 됐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왜 맨날 네 거 내 거 해? 어? 네 거나 내 거나 다 우리 거잖아. 맨날 돈이 환장했어?
0: 그래도 쓸 때는 물어보고 써야죠.
1: 물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집 가장이고 최대수인데 돈도 물어보고 써야 돼? 왜 소린 질러? 동네를 웃겨야 속 시원하겠어?
0: 집에 돈 다 말아먹고 뭐 잘했다고 이래요?
1: 내 돈 내가 말아먹었다 왜? 그래 말아먹었다 어쩔래? 어쩔 건데? 소리쳐! 동네 떠들 생각이 소리치라고! 자! 네 안중에 내가 있기나 있어? 네 옆에 내가 남정을 훈계나 하고 남편을 뭘로 보고? 그래 돈 다 비웠다 어쩔 건데? 다 날렸다! 어 화나면 어디 쳐봐! 치라고! 치라고! 쳐! 쳐!
2: 실망한 요가가 옷을 주워들고 밖으로 나간다. 오영은 화를 참지 못해 침대를 걷어차고는 저쪽 동장을 마구 구겨버린다. 오영이 어머니가 다다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와 씩씩거리며 걸어가는 요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본다. 한옥진의 집. 정아줌마가 대문을 열어주자 배달부가 편지를 내민다.
3: 네, 잠깐만요. 아, 편지 왔나요?
4: 네, 아무지 편지입니다. 아,
3: 고마워요.
5: 아줌마.
3: 네.
5: 누구 편지예요?
3: 목지 거예요. 여기요.
2: 정아줌마가 올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진혜화에게 편지를 넘겨준다.
5: 아줌마, 편지 온 거 묵지한테 말하지 말아요.
3: 진주임, 사전이가 편지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속이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5: 뭐가 아닌데요? 사전이가고 묵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겨우 해탈됐는데 또 애를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편지 말은 하지 말아요.
3: 아, 그럴게요.
2: 진혜화는 누가 벌새라 편지를 봉투째로 구겨 호주머니에 넣는다.

0: 드라마 인생향연 72번째 시간이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소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 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내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흥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7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의 이모는 동생과 외조카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어머니와 수연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으나 애써 그를 위안하였다. 불현듯 이 쇠약한 늙은이는 무슨 생각이 든 듯 이하적게 두 모녀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말했다.

0: 얘야, 너희 집은 모두 발로가 되고 너도 저번에 맞아 죽을 뻔했다더구나. 나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아이고, 얘야, 네가 어떻게 감히 애를 데리고 여기 왔냐? 나는 늙었다. 너희들이 와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또 하면 어떡하냐? 어?
1: 괜찮아, 언니.
2: 어머니와 수연이는 여러 말로 유안해서야 겨우 겁에 질린 늙은이를 진정시켰다. 저녁을 먹을 때 수연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사촌 오빠와 올케에게 엄숙히 말했다.
3: 우리 도집은 몇 해나 레왕이 없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이모와 오빠네를 보러 왔어요. 오빠와 올케도 알다시피 우린 발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을 미리 해둬야겠어요. 누구든지 소문을 내어 우리를 잘못되게 하면 그땐 친척이든 상관 않고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0: 얘야, 그런 말은 그만둬라. 얘들은 다 정직하단다. 그저 내 언니가 단정치 못해서 참. 그 애도 원래는 똑똑한 애였는데 그만 나쁜 놈들이 꼬임새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그 애 때문에 나도 가슴이 쓰리구나.
1: 언니, 미리 말해주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괜히 후회할 것 없이 말이오.
2: 어머니는 국생이에게 밥을 먹이며 말했다.
1: 나도 이 애들은 다 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물며 사람이라면 제 집에 서기 마련이니까요.
4: 이모 말씀이 옳습니다.
2: 수연이의 이종사촌 오빠는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게 다짐하였다.
4: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어요.
2: 사촌 올케는 령기하고도 마음씨 고운 여자였고 사람을 가까이 할 줄도 알았으며 상냥하였다.
5: 자, 이모, 아이를 인줘요. 제가 먹이죠. 아, 이모도 식사해야죠.
2: 그는 어머니 손에서 국생이를 받아안고 다시 수연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5: 신의, 이모와 같이 마음 푹 놓고 며칠 묵어요. 아, 우리야 남도 아닌데요, 뭐.
2: 수연이와 어머니는 이모와 한 구들에서 잤다. 어머니는 참기가 무척 밝았다. 그는 이따금 국생이에게 젖도 먹이고 뜰하게 나가서 동정도 살폈다. 이튿날 오전에 덕송이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들의 형편을 수연이에게 알려주었다. 공강자는 간첩대의 부대장이 되었고 그는 화부 노릇을 하기에 놈들의 정보는 제껏 알아낼 수 있는데 다츠 부무의 도장만은 양통역관 놈이 철저하게 복원하고 있어 손에 넣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연이에게 조심하여 행동하라고 당부하고는 떠나갔다. 수연이는 이모에게 수많은 항일투쟁 이야기와 혁명의 원리를 차근차근 말해주고 최근의 정세를 그에게 깨우쳐 주었다.

0: 어머니도 옆에 앉아 자기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늙은 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쇠약하고 무능한 늙은 언니는 그저 한숨을 짓고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수연이가 이모에게 포대에 가만히 들어가서 큰딸을 데려오라고 말하자 그는 대뜸 승낙하였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늙은 언니를 문 밖으로 바래주며 소심하라고 재삼 당부했다. 수연이는 구두를 대충 거두고 나서 권총을 소매 안에 놓고 창턱에 엎드려 뚜락을 내다보았다. 이윽고 대문이 열렸다. 총을 맨 괴력은 한 놈이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고 울긋불긋한 꽃옷을 몸이 휘감은 여자가 뒤따라 들어섰다. 수연이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이모 입에서 말이 새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불이 나게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는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뜨락을 내다보며 수놓이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놓칠세라 귀를 바싹 감구었다.
1: 마님,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0: 괴류군은 굽신거리며 복구레미를 그 여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2: 아니, 여기 얼음뱅이를 봐라. 집안에 들여다 놔라.
0: 오만한 여자의 음방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1: 네? 네.
0: 수연의 이모가 황급히 대문 밖에서 달려들어오며 꾸레미를 받아들었다.
2: 됐다 됐어. 요만한 물건도 남보고 들어달라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듣긴 해야지. 아이고, 손끝 하나 옴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버리고 말았구나.
0: 수연이 이모는 괴력은 놈을 돌려보내고 문 빗장을 질렀다. 수연이는 이마 위에 땀을 닦았다. 총은 다시금 안전장치를 하고 구두에 내려놓았다. 그는 문설주에 기대서서 곱게 생긴 못쟁이 사촌 언니를 훑어보았다. 산자는 무척 여의였으나 고운 모양만은 여전하였다. 복숭아같이 생긴 한 쌍의 눈에는 물기가 반짝이고 새하얀 얼굴에는 분가루가 고르럽게 발려있었다. 분홍색 꽃비단으로 몸에 꼭 맞춰 지어입은 지퍼는 그의 가는 허리와 봉긋한 가슴의 륜곽을 뚜렷이 나타내 주어서 발자국을 옮길 때면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하느적거리고 곱슬곱슬한 머리도 살짝살짝 춤을 춘다. 변한 게 있다면 담배를 너무 지독히 피운 탓에 새하얗던 이빨이 누렇게 되고 가는 손가락의 손톱도 샛노랗게 그슬린 것이다. 수연이는 그를 보며 가련하고 애달파서인지 아니면 구역질이 나서인지 자기도 가늠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가슴이 괴로웠다. 짙은 향수와 분냄새가 수연의 코를 쿡 찔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발을 제끼며 들어서던 산자는 수연이와 구두에 놓여있는 총을 보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물러섰다.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2: 아이고, 뭘 그렇게 놀라냐? 너희 수연 동생이 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연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이고, 어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올 것 같으냐? 네 이모도 왔다. 널 보자고 꼭 오게 해달라고 하더구나.
3: 이모가 어디 있어요?
4: 산자야, 나 여기 있다.
0: 어머니가 대답하며 웃방에서 걸어 나왔다. 산자는 놀라서 멍청하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다.
4: 두려워 말으라. 얘야, 먼저 네 동생하고 이야기하거라. 이모와는 좀 이따 얘기를 하자꾸나.
2: 어서 들어가거라.
0: 어머니는 뜰하게 나가 앉았다. 이모는 산자를 떠밀어서 집안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나와서 동생 곁에 앉았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문 밖을 내다보며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불안하게 엿들었다. 산자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물기 그윽한 두 눈은 한순간도 검은 윤기가 번뜩이는 권총에서 떠나지 않았다.
2: 동생, 언제 왔나?
5: 어서 앉아요. 나와 어머닌 언지 며칠 됐어요.
0: 수연이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산자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웃으며 총을 걷어넣었다.
5: 겁내지 말아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제절로는 소리 못 내니까요.
0: 산자는 그제야 구들가에 모로 걸터앉았다. 수연이는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5: 이게 몇 해만이에요? 참 보고 싶었어요. 혼인 잘 지내고 있었어요?
0: 아직도 놀란 가슴을 달래지 못한 산자는 수연의 물음에 그만 낯이 뜨거운지 변명하듯 급히 말했다.
2: 잘은 무슨 잘? 그저 떨떨해서 그럭저럭 날이나 보내지 별 수 있나?
0: 수연이는 바토 다가앉으며 낮으나 엄한 소리로 말했다.
5: 혼이를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에요.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죠. 우린 발로군에서 파견돼 왔어요. 우린 인차 이 거리를 치려고 해요. 언니 생각해봐요. 그때에 가선 언니의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총화하겠어요?
0: 수연이는 산자가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5: 독일은 이미 항복하고 외놈들이 끝장난 날도 멀지 않았어요. 언니가 만약 제정신이 있다면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일을 도와줘야겠어요. 나도 언니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자 그만 신념이 없이 남의 꼬임수에 속아 넘어서 지금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언니도 팔로군이 악질 매국노들만 처단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죽어도 돌아서지 않는 자에 대해선 가만두지 않아요.
0: 산자도 원래는 똑똑한 여자로서 공부도 몇 해 하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리치도 얼마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허영을 좋아하여 부잣집 자식들과 휩쓸려 다니다 나니 향락주의에 물졌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양뚱보 통역관은 아름다운 그의 용모에 반하여 치근거리며 달라붙었다. 산자는 처음엔 그를 몹시 우습게 보고 매국노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며 딱 잡아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마음 드는 남자는 눈에 띄우지 않고 적적한 과부 생활을 그대로 참고 견딜 수도 없었다. 그런데다 가는 곳마다 외놈들이 세상이고 그놈들의 안중에 있는 양통역과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었으며 학문까지 겸비했다. 결국 산자는 양뚱보의 꼬임에 빠지게 되었다. 이 해에 들어서며 산자도 외놈들이 날로 몰락하고 양뚱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의 앞날이 허무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골머리를 앓았다.

0: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그저 하루를 살아도 쾌락을 맛보며 살자는 생각으로 돼가는 대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산자는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슴속에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올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간청하였다.
1: 소연 동생, 다 내 잘못이야. 이놈의 귀신 같은 생활이 나는 이제 진저리가 나. 무슨 일 있는지 어서 말해. 네, 꼭 있는 힘을 다하겠어.
2: 다쯔부미에 도장을 가져와요. 우리가 좀 써야겠어요.
1: 어? 그건 안 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간수한다고. 그건 안 돼. 안 돼.
2: 왜 안 돼요? 양돈뻐가 아무리 철저하게 보관한데도 언니마저 꺼리라고요? 아니.
0: 수연이는 그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설복하였다.
2: 이 일을 하자면 물론 위험해요. 그러나 방법이 왜 없겠어요? 그가 어느 곳에 숨겨두고 있는지 말해봐요.
1: 침실에 있는 금고 안에 넣어뒀어.
2: 열쇠는요?
1: 주머니에 있지.
2: 그럼 왜 안 되겠어요?
0: 수연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2: 헌인, 그와 함께 잘 때 잠들면 열쇠를 꺼내요. 편지종이에다 이려덮장 찍으면 될 건데 그야 뭐 힘들 게 없죠.
0: 산자는 고개를 숙이고 동요하더니 떠듬떠듬 말했다.
1: 되긴 되지만 난 두려워. 수연이, 팔로군이 성을 치면 정말 날 잘 보호해줘야 돼.
2: 그건 맘 놓아요. 일만 잘 되면 언니의 공로를 등록해주겠어요. 내가 언니를 아무리 없게 보송해주고요.
0: 수연이는 그를 고무해주고 나서 말마디에 힘주어 으름장을 놓았다.
2: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혼인 절대 내색을 하지 말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방도를 털어놔야 돼요. 만일 우리를 고발하면 팔로군이 성 안에 들어올 때 혼인 어디 뛰겠어요?
0: 드라마 숨바귀꽃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